졸업스코 준비. 이하고도 간단 탑으로. 집안에 큰디안 올라온 소고소. 네, 그런 미샤. 숨에 생각나는 하루 또 앞으로 와기 겁다. 고윤이 김편 집안아. 네, 그런 미샤. 너 참아프리카 스팸 미스키 마샤. 숨어 모라 지보이. 수연의 수고스카.